0: 이거 실이 좀 이제 잖아. 아니 어, 가봐요. 어쩌 뭐 보시 보면.
1: Un programa en galego feito por crianzas.
2: O programa de radio do colectivo Brincarmos.
1: Na Radio Filipín.
3: Todos os domingos de